행복해져라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니 노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입추라고 해요. 달력은 가을이 왔다고 하는데 가을이 뭔가요? 어째 더 뜨거운 날씨인 것 같네요. 그래도 입추를 시작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래요. 우수님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뭔가 가을이 없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름이랑 겨울만 있는 것 같긴 하잖아요. 행복해져라님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래 지금 제가 한 곡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일단 다른 노래로 대신 해드리고요. 찾는 대로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청단의 비주마님 다녀가셨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 주셨습니다. 비주마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IOI의 갑자기,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세 곡 전합니다.

예,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 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분은 나스르께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휴가라서 늦잠 잤네요. 잠 깨면서 잘 들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 주셨습니다. 나스르께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많이 바쁘셨나 두 배, 세 배로 반갑습니다. 다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나스님 이번 한 주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인생샷을 건지는 의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빵 터져서 웃거나 이리저리 몸을 흔들 때,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로 멍 때리고 있을 때,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사진에선 오히려 예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너무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고 애쓸 때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 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인생샷 하나 건지는 하루가 되시고요. 달빛사랑님과도 멋지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내가 읽은 인상적인 행복론은 아이리스 머덕이라는 현존 여루 작가가 한 소설의 지문에서 적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로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다. 내던졌었다. 이 글은요, 유정호의 내 마음의 망명지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행복은 때때로 슬픈 얼굴로 다가서기도 하죠. 고통과 실패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견뎌나갈 때, 많이 넘칠 때보다 모자랄 때 행복은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슬픈 얼굴로 찾아온 슬픈 얼굴 너머의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입춘이라고 합니다. 가을 시작을 알리는 입춘.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오늘은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3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하는 동안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수님, 이른 시간부터 고생하셨죠?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시고요. 지치지 않고 언제나 웃음이 넘치는 그런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추면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이 더위는 글쎄 당분간 지속될 듯 하기도 하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좀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더운 날 지치지 않고 상큼한 하루, 시원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뻐, 틴탑의 나랑 사귈래 함께합니다.

네, 오늘 입춘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아직까지 서울은 어제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도 곱이라고 합니다. 다들 더운

지방이라서 더워서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저쪽 밑에 지방 이쪽은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걱정이긴 하죠. 비 좀 제발 내려줬으면 참 좋겠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피해 없으시죠? 제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신창란 올라왔어요. 오늘은 3시간 동안 함께 할 거라서 그 뭐라 할까요? 느긋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전혜빈의 러브 썸바디, 미나의 돌아, 전효승의 반해 이렇게 세고 청해 주신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른 시간부터 햇살이 강하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빨래 돌릴까 말까 새벽 약간 고민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엄마한테 간식으로 맛난 도넛주빵 사다 줬는데 어제 드실 때는 빵 맛이 별로 없다 하셨는데 방금 전에 뭐 먹을 거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간식거리 중에 엄마에게 맞을 만한 것이 없어서 없다고 하고 다음에 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확실히 병원에 갈 일이 있고 다른 날은 아직 모릅니다. 점심에 크림 불맛닭 컵라면 2개 끓여서 엄마랑 나눠 먹어야 하는데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많이 해서 아직 소화도 덜 되었는데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또 그때 가면 배 꺼져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고 시원한 오전 시간 보내세요. 크림 불닭맛? 이 뭐가 어떤 맛일까요? 크림이 들어가서 느끼지 하지 않을까요? 근데 불닭이라서 매운 거잖아요. 매운맛을 또 조금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맛도 있겠네요. 그런데 굉장히 칼로리는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 월요일날 화요일날 병원 가시는군요. 오늘 아침부터 덥죠. 더운 날씨에 우리 꽁치님 지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나는 정윤희 어머님께서 이기찬의 감기 엠블랙의 전쟁이야, 김정민의 살리고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 언니 반가 반가, 무지하게 보고 싶었어요. 어제 저 병원 아들 감기 병원 갔는데 쪄죽을 뻔했어요. 어우 이 더운데 아기띠하고 아기띠 더운데다 내가 열도 많고 해서 더 그런 듯 위피그 바베큐 될 뻔한 건데 약이 왜 이리 먹기 싫어하는지 달달하지 않아서 그런가 줄 때마다 전쟁입니다. 특히 가루도 있어서 안 먹고 뱉고 그럼 얼굴에 다 묻어서 닦기가 힘든, 어찌하면 잘 먹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아, 아기띠하고 진짜 더웠겠다. 애기 감기 있으면 열도 있잖아요. 그쵸? 고생하셨네. 그 아기들이 약을 잘 먹는 아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먹일 때 잘 먹어야 되는데 그 감기니까 약이 시럽 주지 않나요? 열 내린 시럽? 그거 조금에다가 가루약을 이렇게 잘 타가지고선 숟가락 조그만한 데다 잘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뭐죠? 그 병 같은 거 주잖아요. 얼른 입에다 쏙 넣어가지고 조금 깊이 넣어가지고 꽉 짜놓고선 그 목 밑에 이렇게 약간 오목한 데 있죠? 거기를 살짝 누르세요. 그러면 넘어오지 않아요. 아기가 토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절대 안 토합니다. 근데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기도 막히니까. 우리 아기가 약을 잘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먹였어요.

시럽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잘 골고루 잘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었다가 입 양쪽으로 벌리고 얼른 쪽 짜놓으세요. 짜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오물오물하면서 액액 하려면 그 목 밑에 오목한 데를 살짝 눌러주면은 절대 안 탑니다. 그리고 가루형만 있을 때는 물에 잘 풀어가지고 먹이면 돼요. 그렇게 먹는데 알약들은 애기들을 절대 못 먹어요. 먹다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면 잘 먹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보 엄마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정인이 엄마님, 아이 보느라 더운 날 지치지 않게, 그리고 시원하고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신청란에 우리 나스락개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바쁜데 바쁜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드림너트의 레모네이드, 로켓펀치의 주식, 그리고 엔시아의 바닐라 세이크, 더운데 힘나시라고 바카스 슝 보내요. 주말 잘 보내시고 힘내봐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스락개님도 연휴 지속되는 더위가 너무너무 덥고 싫지만 지치지 않고 건강 잘 챙기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많이 웃고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주말은 멋지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나스락게님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청 내내 우리 필사마님께서 2회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거성 통일정만대 둘러보고 저녁시간쯤 부산 도착 예정입니다. 쉬는 날은 빨리 가세요. 가네요.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알차게 즐기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사마님이 안 보이길래 어디 아픈가? 왜 안 보이지? 하고 궁금했는데 휴가 가셨군요. 휴가 잘 보내 계시죠? 이 더운 날 돌아다니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많이 힐링하고 많이 많이 추억 남기면서 즐거운 휴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죠? 운전 조심하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노래 너무 좋죠? 세 곡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마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 즐거운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신청란의 아연님께서 명카드라이브 냉면, 송하의 바다가자, 그리고 순순이의 기태지환이 부르는 파도,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꺅! 우리 달빛언니다. 달빛언님,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참 빠릅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순삭이에요. 오늘은 도서관 가지 않고 집에서 쉬려 합니다. 날씨도 너무 더워서 햇빛 쨍쨍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 되는데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달빛 언니 하셨는데,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연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밝은 기운이 참 좋아요. 주위를 밝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아연님 언제나 밝아서 좋고요. 이 더운 날 건강 조심하고요. 항상 그 밝음을 유지해서 늘 행복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신청란에 뜨비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장미님인데 살짝 밀었습니다. 린의 슬픈 인연 이수연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달빛사랑님 반글입니다. 목소리 여전하시네요. 이뻐요 하셨어요. 어머나 뜨비님 마음도 이쁘시다. 제 목소리가 이쁘게 들리면 뜨비님 마음도 이쁜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맞나요? 나를 살게 나를 노래가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 이수연이 그 뭐지? 트롯 부르는 애 아닌가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김필 거 다시 사랑으로 다 달라고 하네요. 노래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요. 제가 얼떨결에 신청곡은 해드린다고 했는데 빨리는 안 나오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막 찾고 있었는데 우리 뚜비니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고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비니님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은요, 저희 방에선 트롯은 안 되고요. 이수연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트롯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린의 슬픈 인연은 그 트롯가왕전인가 거기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 일본 사람하고 불렀는데 이 노래 또한 우타코 코로 리베 리아라라는 여 가수랑 같이 불렀는데 1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죄송한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비니님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 시간은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지치지 않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는 이만 끊을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제가 뭐 방의 규칙이니까 사람은 규칙을 찾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었습니다. 우리 그 뭐지? 우리 흑장미님 노래 신청곡 뒤로 하고 전해드린 노래인데요. 우리 뚜비님 다음 기회는 가요로다가 트롯이 아닌 그리고 랩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 이런 노래들 그리고 뭐 있어요. 가요로다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당황을 해서요. 노래도 없었지?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열심히 찾아간다고 찾아서 전해드렸는데요. 뒤에 노래는 1화였습니다. 우리 상홍님께서 다녀가 주시는데 신청곡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상홍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고 시원하게 불타는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흑장미님께서 노래 신청곡 주셨어요. 아침부터 너무 찐해요. 잠도 안 깨고 뭐 먹고 약 먹고 좀 더 잘까 봐요. 언니 힘내요 했는데 좀 자야지 되는데 안 자고 여태까지 있어요. 빨리 가서 약 먹고 자요. 아니 밥 먹고 약 먹고 푹 자길 바랍니다. 무타레의 처음 만난 여름 그리고 투원74의 바람이 선물한 꿈 개똥의 미지근해진 맥주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노래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 우리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상홍님의 신청곡이 없어서 손디아 어른으로 대신 했습니다. 행복해져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드웨이의 멀어지는 내 모습, 더 신드롬의 별빛이 머무는 곳, 주니엘의 푸른 엔딩. 별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네요. 아침 기온이 32도라니요. 서울은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집 밖에 위험하니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제가 사는 이곳은 36도 이거 맑음입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햇볕은 지긋지긋하게 쨍쨍합니다. 언제까지 이 더위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입춘을 계기로서 한풀 꺾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해져라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운 여름날이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서늘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원한 수박주스 한잔슝 보내면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은 맛나게 배볼록하게 드시고 아, 잘 먹었다 할 정도로다가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무슨 반찬이 좋을까요? 아니, 뭐를 먹을까요? 저는 냉면을 추천해봤어요. 그리고 냉면 또 뭘까? 모밀국수? 메밀국수? 이런 거? 팥모밀 같은 거 시원하잖아요. 그쵸? 콩국수. 그리고 열무국수. 왜 국수만 생각나죠? 밥도 있는데, 그쵸? 밥은 그래도 백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반찬은 개구리 반찬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거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에이, 티 났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일깨워줘가지고. 점심은 반찬은 개구리 반찬에서 만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만나게. 오늘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에서 진행해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많이 들으니까 좋죠? 지겹죠? 전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꽁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유상은의 그대꽃, 그리고 거미의 그리운 날, 휘인의 이별의 맛,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달빛사랑님, 좀 이따가 엄마랑 같이 점심밥 먹어야겠네요. 2부 신청곡 사연하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달빛사랑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소리가 들어가서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그쵸? 더워졌어요. 밥 먹고 났더니 많이 덥네요. 저는 비빔밥 해 먹었어요. 집에 뭐 비빔밥 재료가 항상 늘 있어서 귀찮으니까 저는 비빔밥을 자주 해 먹는 편이에요. 그게 최고잖아요. 막 이것저것 넣고선 그냥 고추장 좀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비비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먹는데 그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그렇게 먹으면 참기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같은 것도 위험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는 참깨는 반드시 갈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갈아서 먹어야지 좋다고 하네요. 그 영양분이 다 들어와서 그 뭐지?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한테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 꽁치님, 엄마랑 점심밥 만나게 드시고 오 시간 시원하게 즐거운 시간 하시길 바라면서 전해드립니다.

네, 노래 너무 좋네요. 우리 꽁찌님께서 함께 준 세 곡이었습니다. 김현성의 해본 청해주신 우리 배주연님 감사합니다. 신청곡 이렇게 딱 한 곡 청해주시고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해본 이어서 노을에 살기 위해서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김현성의 해븐이라는 노래. 김현성 씨가 이 해븐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고음이잖아요. 그때 고음을 너무 많이 써서 목이 다쳐서 지금은 노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 젊은 시절에 시키니까 자꾸 그 고음을 써가지고 노래를 했었나 봅니다. 앞니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다쳐서 이렇게 지금은 약간 그 바이브레이션 같은 떨림이 있는데요. 우리 엄정화 씨도 그 말할 때 약간 떨림이 있잖아요. 목에 성대 결절이 와서 수술을 해가지고 생긴 그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후유증 때문에 노래를 못하게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고 사람도 참 착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그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인 것 같습니다.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승환의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윤딴딴의 기댈 꽃, 이 아이의 한숨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더운 날 지치지 않고 시원하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제 시간에 이제 신청곡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몇 곡 선곡해서 전해드리면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1시까지고요. 다음 방송은 우리 예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예나님도 3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첸과 헤이즈 바이브가 부른 썸타 효린의 노래 터치 마이 바디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저 달빛사랑이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우리 예나님께서 지금 회사에서 조금 늦게 끝나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 때까지 제가 함께 할 것이고요. 예나님 오시면 바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더운 날씨에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지치지 않게 언제나 물,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그러고 이 여름 나시기 바라면서 멋진 주말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화요일 날 뵈어요. 저 화요일 날 오겠습니다. 제 시간에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신청곡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선물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정말 덥다라는 말이 인사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루네요. 오늘도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햇볕이 어찌나 뜨거운지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결국은 편의점에 들어가 얼음컵 하나를 사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잠깐 더위를 식혔는데 그 짧은 몇 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은요, 거창한 휴식보다 그런 작은 시원함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여러분께 그런 쉼표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더위는 잠시 잊고 시원한 음악과 좋은 이야기로 함께해 주세요.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4: 나 이러면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또 골을 잡아?
5: 예스! Yes.

2026년 8월 7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 시간 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떡해. 얼른 밥이라도 한 끼 사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달빛사랑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달빛사랑님께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인사 꼭 전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오래오래 만나려고요. 4시까지 함께 할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www.innive.co.kr 접속하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채팅방 가운데 부분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예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롯 가사의 곡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곡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한유로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들을 전해드리기 위함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꼭꼭 기억해주세요.

더운 날일수록 이상하게 시원한 노래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에어컨부터 켜기보다는 시원한 음악 한 곡을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곤 하는데요. 바람은 뜨거워도 음악이 흐르면 마음만큼은 한결 여유로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요, 지금 계신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함께해 주세요. 우리 와생당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머님 병실에서 점심 먹기 했어요. 신장이 안 좋은 어머님 병실에서 한 끼 때우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세가 호전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병실에서 먹는 식사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마음 편히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죠. 그래도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분명 어머님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하는 시간이 치료만큼이나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이 잠시나마 걱정과 무거운 마음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돼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예나도 함께 응원할게요.

첫 번째 신청곡까지 사연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정말 정말 덥다, 그쵸? 날씨가 어쩜 이렇게 많이 더운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되면요, 참 신기한 풍경이 많아지죠. 횡단보도 시도를 기다릴 때도 그늘을 찾아 한 걸음씩 옮겨서게 되고, 버스나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나오는 시원한 바람에 저도 모르게 살겠다 라는 말이 나오곤 하잖아요. 얼마 전 저도 차에 탔는데 에어컨이 시원해질 때까지 창문을 열고 그러고 달렸어요. 그 잠깐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반갑던지 괜히 여름 드라이브 떠나고 싶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오늘 방송도 그런 바람처럼 여러분의 하루에 시원한 기분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글로미 선대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최성빈이 부르는 사랑하는 어머님께, 포유가 부르는 In My Heart, 그리고 김동규가 부르는 나만의 슬픔까지 들어보고 올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지금 시간 1시 57분 딱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팬사모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와, 드림 콘서트다. 오늘은 2시에 열리네요. 아니고 원래 1시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까지 방송했는데 2시 아니고 1시에 열렸어요. 간식거리 사두고 티켓 끊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히 잘 들을게요. 간식거리까지 야무지게 준비하고 티켓까지 딱 끊어서 앞자리 착석 완료. 역시 우리 필사모님이세요. 그쵸? 오늘 제대로 즐길 줄 아시는 분 중 한 분이시죠. 앞자리에서는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걸로 하자고요. 간식도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더운 날, 특히나 이런

이런 날은요, 라디는 간식을 옆에 두고 시몬의 음악 들으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휴식이죠. 조금은 나른할 수 있는 시간. 그렇지만 오늘은 드림 콘서트답게 좋은 음악과 함께 할게요. 앞자리 살수해 주신 만큼 저도 좋은 음악과 기분 좋은 이야기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신나는 노래들로 함께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아우. 이런 노래에는 엉덩이도 실룩실룩 춤춰야 되는 건데, 그쵸?

다음 사연은요, 우리 꿈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림 불닭맛 컵라면 두 개 끓여서 엄마와 하나씩 먹었는데 그럭저럭 먹을만하네요. 식사 후에 엄마는 또 집 밖으로 걷기 운동을 가셨어요. 아우, 날도 더운데 못 가시게 했는데 가셔서 물 한잔 마시고 다녀오라고 다녀오시라고 말을 했대요. 엄마 돌아오시면 같이 집 청소하고 운동 가는 것도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예나님 오늘은 오후 방송 오셨네요. 무더운데 시원하게 방송하시고요. 즐겁게 방송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어머님이랑 우선도선 크림 불닭 컵라면 맛있나요 이거? 은근 먹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 같네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인데도 그럭저럭 먹을만했다라는 말씀에 저도 좀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식사하시고 또 걷기 운동을 나가셨다니 걱정되는 마음에 못 나가게 하셨는데도 결국은 가셨군요. 그래도 물 한 잔 챙겨드리고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말하신 걸 보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어머님을 살피고 계신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좋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특히나 운동 후에는 시원한 물도 충분히 드시게 유도해 주시고요. 몸 상태 잘 살피면서 천천히 하시면 좋겠네요. 어머니 돌아오시면 청소도 하고 운동도 도와드리고 오늘 많이 바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산책 이야기 나누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 평범한 하루가요. 사실은 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세곡모두 지금 사연과 잘 어울리는 곡으로 골라주셨어요.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오후에 잔잔하게 마음을 좀 채워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님도 오늘 걷기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라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간 2시 23분 딱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 언니 반가워요. 더운데 잘 계셨죠? 저는 일찍 와서 자리 잡고 기다렸어요. 역시 언니 목소리는 가까이에서 듣는 겁니다. 월요일에 아들 병원 갔다 와야 되는데 무서운 거 있죠. 푹푹 찌는 날씨에 아기띠하고 어찌저찌 되겠죠 뭐. 오늘도 이쁜 목소리 귀 쫑긋 하고 잘 들을게요.

어쩐지 어쩐지 전보다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언니 목소리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으면 부끄러운데 예쁘게 방송해 볼게요. 정말 정말 더운 날씨죠. 요즘 날씨가 어찌나 푹푹 찌는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인데요. 이렇게 일찍 가서 기다려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에 아드님 병원에 가셔야 되는구나. 아기 띠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병원까지 가려면 걱정도 되고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특히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은 집에서 나서기 전부터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혹시 날씨가 너무 덥지는 않을까, 이동하면서 아이가 힘들어지는 않을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 말씀처럼 어찌저찌 되겠죠. 우리 정인이 엄마님 말처럼 그래요. 어찌저찌 되겠죠 뭐. 맞아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자고요. 월요일이 오면 그날의 상황에 맞게 맞춰서 하나씩 해내면 됩니다. 가능하면 가장 덜 좋은 시간대에 움직이시고요. 중간중간 시원한 곳에서 쉬어가면서 천천히 다녀오세요. 무엇보다 엄마도 우리 아기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 다녀오는 날에 잘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좋은 소식도 꼭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들의 가장 열정적이고 찬란했던 시절, 그 속에 흐르던 눈부신 선율과 소중한 기억들이 생각나는 곡이었죠.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탁 트인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사장, 그리고 오렌지빛 상큼함이 단숨에 피어오르는 곡이었어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라는 곡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타이틴 감성의 순수함과 설레임을 가장 완벽하게 대변했던 트랙, 바로 파파야의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이었죠. 이 곡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나봐요. 중복으로 올라오는 신청곡들도 있었어요. 시청곡의 사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듣고 계시죠? 아까 채팅방에서 함께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잠들 중이신 것 같아요. 희망하신 신청곡들은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한층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음악들 신청해 주셨어요. 특히 SES의 꿈을 모아서, 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곡이잖아요. 어릴 때 들었던 노래를 오랜만에 들으면 그때의 기억과 풍경이 함께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여름날에는 예전의 여름방학이나 친구들과 놀러갔던 기억도 자연스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반가운 목소리 SES의 목소리 조금 이따 만나볼 거고요. 우주소녀의 너너너, 그리고 이어서 원래는 오마이걸의 내 얘길 들어봐 까지 이어드리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데, 안타깝게도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들었죠. 우리 내 얘길 들어봐 요거 원곡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마이걸의 목소리는 다른 음악으로 대체해서 전해드려 볼게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사실 별거하는 일에도 쉽게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일수록 일부러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움직이는 편인데요. 음악이 바뀌면 기분도 따라 바뀌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잠깐의 음악이라도 여러분의 오후가 조금 더 가볍고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고 얼음 가득 넣은 음료처럼 상쾌하게. 지금부터 세 곡 연달아 들으면서 우리의 더운 오후를 시원한 여름 분위기로 바꿔보자고요.

신청국가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하는 시간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3시요? 아니 아니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아니 아니 이게 누구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이렇게 말할 법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날씨롭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점심을 먹었더니 졸리네요. 힘드세요 누나 하시면서 이채원의 낮 그리고 주유리가 부르는 러브쉣 최유나가 부르는 스마일리까지 희망해 주셨네요. 점심을 많이 있게 드셨나봐요. 그런데 역시 점심 먹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있죠. 바로 식곤증. 배는 든든한데 눈꺼풀은 자꾸 무거워지고 잠깐만 눈 감았다 뜨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신청곡은 아주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이 정도 졸음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음악이

그러면 주름이 슬금슬금 두방금방 되죠. 특히나 러브식과 스마일리처럼 통통 튀는 노래들은 축 처진 오후에 기분을 살짝 끌어올려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점심 먹고 나면 잠깐 앉아있다가 눈 좀 감고 싶다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고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몸을 조금 움직이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잠이 쏟아지는 오후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신나는 노래 세 곡으로 주름은 날려버리고 기분은 한껏 올려서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보내자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힘내서 방송할 테니까 우리 하늘호수 방송국 애청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나스럽게님도 오늘 오후를 스마일리하게 보내보자고요.

스마일리 체이나의 목소리까지 전해드려봤어요. 야, 예나입니다 라고 부르실 분. 세훈이다, 요렇게 요란하게 사랑스럽게 접어주실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아연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무는 잘하고 계시죠?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2차 실업인증 일이에요. 구직활동 외로 취업관련 특강을 하나 들어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주 수요일에는 진주에 또 가야 합니다. 방송대 유치원 실습 OT가 있어서요. 그래도 같이 가시는 분들이 태워주셔서 편안하게 다녀올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언니. 한 주가 참 빠르죠? 저녁으로는 영화 오디세이를 예매해둬서 룸메 언니랑 보러 갑니다. 3시간 정도 하던데 화장실은 미리 다녀와야 할 듯해요. 그럼 언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예나 언니. 막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야 될 것만 같아요. 실업급여 받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이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진주까지. 바쁘세요. 저도 방송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데 이게 같은 지역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 과제도 어마어마한데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따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실습이라서 아마 뭐 주의사항이나 요런 거 알려주고 뭐 교수님하고 인사하고 뭐 요런 형태로 이어갈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 실습 OT 할 때 버스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스 안에 대지를 해가지고 갔었는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장거리 이동하는 것보다 함께 가면 마음도 한결 편하고요. 가는 길에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도착하잖아요. 실습 OT 잘 다녀오시고요. 앞으로 실습하면서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뻘쭘뻘쭘

아이들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었는데 실습할 때. 근데요, 그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어느 순간에는 옆에 막 와서 애교만 부리면서 선물도 주고 가고요. 그리고 꼭 선생님 내 옆에 있어야 해요 라고 하면서 막 눈인사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고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될 수도 있지만 하나씩 부딪혀보면 또 그만큼의 기억이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영어 데이트가 또 있네요. 오디세이? 이게 3시간 정도 하는 거면, 와, 진짜 오래 한다. 그죠? 한 2시간 정도면, 할 텐데, 고개 끄덕 할 텐데, 3시간이면, 어우, 화장실 미리미리. 음료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네, 재미나게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어느새 금요일이에요. 벌써 월요일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또 금요일이고. 이번 주에 내가 뭘 했더라 생각할 정도로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죠. 그래도 금요일 저녁은 뭔가 특별합니다. 주말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요. 오늘 하루만 잘 마무리하면 내일은 조금 늦잠 잘 수도 있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할수 있으니까요. 허가 정은지의 바다, 이보람이 부르는 빛의 반대편에서 최성곤이 부르는 네가 좋아.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영화도 재미나게 보시고 좋은 사람들과 웃는 시간 많이 보내세요. 아참, 진주 다녀오시는 길도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주말 동안 충분하게 쉬고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고요. 오늘도 아주 많이 반가웠습니다. 예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연이.

다음 사연은 우리 행복해져라님. 소리 소리 마소리 행복해져라. 얍.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드렸던 분인데, 아이고야 진짜 오랜만이다. 예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더운 날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저야 뭐 에어컨 끌어안고 살고 있죠.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대사전 5kg 빠졌다가 쉬면서 귀차니즘에 살이 도로 찌는 중인데요.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라더니 아우 힘들어요. 신나는 노래 들으며 둠치둠치 조금이라도 움직여 볼까봐요. 예나님 오랜만에 무지 반갑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퇴사 전에 5kg 빠졌다가 쉬면서 다시 찌는 중이시라뇨. 아이고 역시 우리 몸은 참 정직해요. 바쁠 때는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데 막상 쉬기 시작하면 오늘은 좀 쉬자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다가 어느 순간 옷이 살짝 타이트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다이어트가 평생 숙제라는데 정말 정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에만 신경쓰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뚱치뚱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하죠. 처음부터 거창하게 운동복 챙겨 입고 1시간 운동하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으니까요. 지원의 노래 한 곡 나오는 동안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다음 곡에서는 한 곡 더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음악 세 곡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정말 반가웠고요. 오늘은 좋은 음악 들으면서 기분도 한껏 올리고 주말에는 맛있는 것도 적당히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노래 한 곡부터.

신청합니다. 예나님 오늘 신청곡 그리고 사연이 많이 올라와서 2부 안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약간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신청합니다. 한 번 더 1+1 방금 전에 저녁도 완쳐놓고 다시 대기하기 시작하네요. 은근 피로하길래 잠시 휴식도 하고요. 예나님 남은 금요일도 알차게 보내세요.

아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신청곡도 하나 올려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3시간 방송하죠. 앞에 10분을 빼고 그거는 진짜 우리 달빛사랑님의 도움이 많이 많이 들어가서. 네, 방송을 기다리면서 저녁밥도 준비하시고 잠시 쉬는 시간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역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다 보면 잠깐 앉아서 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녁 준비하기 전에 잠깐의 휴식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몸은 쉬고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움직이다 보면 은근 피로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작은 충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금요일 저녁은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한일호수 방송국과 함께 알차게 보내실 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좋은 음악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접수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도랭도랭도랭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우리 악마님 방송이 신나잖아요. 어깨도 들썩들썩, 엉덩이도 살랑살랑.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방송. 나름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악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기다려주세요. 희망의 신곡 이어드려 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3시간 동안 함께했어요. 이 목소리 자꾸 들으니까 정이 좀 드셨을까요? 아니면 에이 부담스러웠어 하셨을까요? 어떤 쪽이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요즘 날씨 정말 만만치 않죠?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내가 운동을 했나 싶을 정도로 땀이 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게 시원한 물이었 시원한 물 한 잔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잠깐 외출했다가 너무 더워서 편의점을 들어갔었는데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는 순간 그 몇 초가 어찌나 행복하던지 괜히 음료 하나 고르면서도 천천히 서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요즘 같은 여름에는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루가 힘들 때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는 거, 맛있는 간식 하나 먹는 거, 잠깐 시원한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방송도 조금이나마 그런 작은 행복 중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분들 신청곡과 사연 주셨어요. 채팅방에 함께 해주셨으면 예쁜 손 돌려주세요. 우리 와생당님, 어머니 병 빨리 호전되시길 바랄게요. 고마웠습니다. 빵끝. 좋은 음악 잘 들었어요. 우리 클리미 선대님 또 만나요. 고마웠어요. 빵끝. 앞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 맞죠? 우리 필살맨님 고마웠습니다. 빵긋. 어머니 잘 돌아오셨어요, 꿈치님? 안 돌아오셨으면 이제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고 전화 한 통화 넣어주세요. 고마웠습니다. 빵긋. 우리 정인이 엄마님, 월요일에 우리 할 수 있다! 에어컨 빵빵 틀어놓은 그 택시를 타야 된다? 더위를 뚫고 잘 다녀오셔야 돼요, 알았죠? 후기 기다립니다. 고마웠어요. 빵긋! 그리고 좋은 음악! 추억 속의 음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대체곡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웠습니다. 빵긋. 식곤증은 달아낸다 모르겠어요. 나그럽게 주름 좀 달아냈죠? 고마웠습니다. 빵긋.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우리 아연이 반가웠습니다. 오티 잘 다녀와요. 영화는 더 재밌게 보고 고마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요. 빵끝. 퇴사전 5km 빠졌다가 쉬면서 다시 도로 우사를 찌고 계시는 행복해 절아님, 옛날랑 같이 다이어트 합시다.

고마워했어요. 땡글. 저는 이렇게 물러가고요. 다음 방송에 오시는 우리 악마님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어제 잘 보내셨나요? 저는 덕분에 잘 쉬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피곤하네요. 날씨가 더워서 피곤함이 두세 배로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벌써 불금이에요. 네, 무더운 여름 날씨 출퇴근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는 두 번째야. 그냥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아, 그래도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니 다행입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 드릴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 봅시다.

네, 무더운 날씨 때문인가요? 축 처져 있네요. 대화방 분위기도 축 처져 있다는 느낌을 드는데 저만 드는 건가? 우리 피스마님 반갑습니다. 7번 국도 종단 휴가를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 도착은 저녁 8시 가는 길에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8시 도착인가요? 네, 부산. 부산도 많이 덥죠? 조심해서 안전운전하고 내려가시고요. 음악에 취해서 운전 방해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챙기고 전방 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피곤하면 뭐 휴게소 들려서 기지개도 좀 피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가는 길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은 전해드렸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휴가 끝났다고 하니 고맙네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불볕더위로 제 방이 따끈따끈합니다. 바닥도 의자도 창문도요. 열기 오래 받으니까 피로해지길래 잠시 휴식도 하고 시원한 물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8월 초니까 이래저래 몇주더 버텨봐야겠어요. 악마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며 자유롭고 신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9월까지도 더워요. 아직까지 덥기 때문에 다들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저도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열기가 다시 들어와서 엄청 더워요. 근데 혼자 있으면 모르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더위가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씻고 선풍기 하나만 틀어놔도 괜찮아요. 버틸만 해요. 근데 아이들 올 시간에 맞춰서 에어컨을 돌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번 달뭐 다음 달 6월부터죠. 뭐 6, 7, 8, 9, 뭐 4개월은 전기요금을 감안을 하면서 에어컨도 틀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더우면 되게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아이들이 더 많이 짜증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 에어컨 틀어주면 안 돼? 이래요. 네, 못 틀어서 그런가 봐요. 틀줄 아는데 엄마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못 틀어서 엄마를 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잔머리로 봐서는 킬줄 아는데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은 눈치 보지 마시고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추우면 에어컨 끄고 자고 싶으면 주무시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윤선진의 없네? 악마에게 없네? 윤선진의 없네가

맞아요. 윤선준을 찾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야호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우리 행복해자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저녁 쌀자루 열어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작은 쌀벌레가 몇 마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골 임대해준 논에 임대료 대신 쌀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올해는 확실히 덥긴 한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뜯지 않는 새 포대기에 벌레가 없었지만 급하게 냉동, 냉장, 김냉 나눠서 따로 넣었네요. 덕분에 냉장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악마님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는데 저희도 시댁에서 직접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쌀을 아버님이 쌀을 받아서 드시는데 매년 주는 쌀이 너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쌀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어가지고 거즘 저희가 다 갖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농사도 짓는 분들이 짓는다고 같은 배추를 심어도 이 집은 정말 잘 자라요. 근데 이 집은 벌레들이 엄청 먹어요. 물어보면 약을 주냐 안 주냐 막 그런 차이도 있고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막 그런 차이도 있다 하는데 쉬울 것 같지만 농사 짓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요번에 많이 더워서 그런지 근데 과일은 달더라고요. 더워서 그런가? 복숭아가 요즘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밥을 혼자 있을 때는 안 먹는데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확실히 10kg를 사면 얼마 안 가요. 밥을 잘 먹어서 그런가 얼마 안 가더라고요. 우리 행복해자라님 쌀 있는 그 벌레 이름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는데 보통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쌀벌레 나오면 그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냥 떡도 많이 해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이거 쌀로 떡 해먹으니까 맛이 없을 거래요. 같은 떡을 해도 맛있는 쌀로 해야지 맛있지. 묵은 쌀로 하면 맛없대요. 그래서 안 해준대요. 아예 그랬어요. 우리 행복해자라니 밥 많이 많이 해드세요. 밥이 보약입니다. 자주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행복해져라.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져라. 근데 매일매일 덥다 보니까 행복보다는 짜증이 더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주 뭐, 그리고 행복해져라 님도 마찬가지로 한 주, 짜증나고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도 높고, 기복도 심하고 했을 텐데,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편성표를 보니까 3시간씩 하셨더라고요. 우리 달빛사랑님도 그렇고, 예나님도 그렇고, 저는 2시간하고, 2시간인데 우리 흑장미님께서 6시 반까지 하래요. 우리 나눠서 하자고. 그래서 6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란 아직 열려 있으니까 살포시 다녀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복해자라님도 저녁 만나게 해서 드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이녀마 반갑습니다. 악머니 반가 반가요. 오늘 종일 빵과 물로 배채우네요. 빵과 물로 배채운다는 거죠. 아들이 밥 먹게 안 도와줘요. 아들이 밥 먹게 안 도와줘요. 그럴 때 업고 먹어요. 업고 서서 먹어야죠. 안고 서서 먹든가. 오늘도 점심 거르고 저녁밥 밤에 먹을 듯해요. 배고파요 하셨는데 배고프면 뭐라도 드셔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막 떼쓰고 밥 먹고 편하게 아기가 어리면 편하게 앉아서 밥 먹기가 힘들어요. 자고 있을 때 아닌 이상은 그럴 땐 어부바 해놓고 드세요. 서서 드세요. 뭐라도 드셔야 되니까. 네, 빵과 물로 배 채울 시간에 그냥 밥한 숟갈 물 말아 드세요. 네, 어차피 먹는 건 똑같은 거니까 아이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찡얼찡얼거리면 컨디션이 안 좋구나. 뭐 운동 안 먹거나 뭔가가 있어요. 힘들겠어요. 날도 더운데 아이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있으며 그래도 짬짬을 내서 뭐라도 드시고요. 네,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나 완전히 새됐어. 우리 쨍인 엄마의 밥을 못 먹어서 새된 거예요? 밥 먹다가 완전히 새됐어인가요? 네, 뺑뺑 아주 안전해드렸죠. 이어서 전해드리고 우리 나스럽게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나스락개님께서 스트레이 키즈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네, 시간 되시면 아무 곡이나 끊겨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세 곡을 듣고 사연을 가지고 나올게요.
1: 두명

네, 우리 나스럭개님 9연속 앨범 빌보드 200 1위를 노리는 스트레이키즈의 컴백 날이에요. 사실은 폭망을 올려야 되는데 그죠? 스트레이키즈 절대라고 금요일이지만 폭망은 뺐어요. 폭망을 제가 틀려다가 또 누나가 폭망 틀어가지고 스트레이키즈 1위 못했어요 할까봐 뺐어요. 더운 날 화내지 말고요 힘내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의 곡들로 올려주셨네요. 네, 잘 전해드릴게요. 네, 1위를 노리지 말고 1위를 했으면 좋겠네요. 주말도 잘 보내고요. 한 주도 고생 많았어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드시고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망고치님 반갑습니다. 야호, 유선준이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가수였다면 척 하면 캐치를 했을 텐데, 없네, 곡만 쳐도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대학가요제 가수였더라고요. 네, 아무튼,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라, 글 쓰기도 힘들었나 봅니다. 사연나니 간단 명료합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코만고치님 한 주도 고생 많았어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청량해 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5시 53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퇴근 시간이 몇분안 남았네요. 오늘 하루도,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저희 6시 30분까지 함께하고, 30분부터는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과 청국들 올려주시고요. 우리 코만코치님께서 마이너스 4도, 차에 마이너스 4도라고 뜬 건가요? 여보세요? 카센터죠. 제 차에 지금 사람이 똥 싸는 표시등이 나타났는데 왜 그런 거죠? 네? 카센터 20년을 했는데 차에서 똥 싸는 표시등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럼 사진으로 찍어보내 줘 보실래요? 그럼 사진으로 찍어보내 줘 보실래요?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마이너스 4도로 찍힌 걸 보내드린 건가요? 후속판이 기다려지네요. 마이너스 4도 겨울이네요. 얼마나 에어컨을 틀었으면 에어컨이 반항을 하는 건가요? 마이너스 4도. 겨울에도 마이너스 4도까지 갔나?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진짜 보내드렸나요? 후속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보니 늙었더라님의 사연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가지고, 다비치의 그 사랑이 있었나요? 이 사랑. 외사랑, 다비치의 사랑 세 글자로 들어가는 건 많은데, 근데 왜? 모르죠. 아무튼, 제가 일단은 이 사랑으로 눌렀는데, 그 사랑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세 곡을 선곡으로 듣고, 제가 잘 찾아서, 없으면 뭐, 웃잘 수 없죠. 그럼 세곡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보니 늙었더라님의 마지막 사연. 힘도 없다, 기운도 빠지고 다들 그럴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을 내고 싶어도 외출 한번 하면 힘이 쭉 빠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네, 이 사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이 없을 땐 밥을 드시고 기운이 없을 땐 그냥 누워 계세요. 기운이 없다가도 생기잖아요. 꼬기 드세요, 꼬기. 꼬기에 쇠주 한 잔. 아, 우리 너억대님은 와인 좋아하죠? 양주 좋아하죠? 한잔 드시면서 푹 쉬는 게 최고입니다.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다음 방송 6시 30분부터는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쭉 이어가시고요. 주말 잘 쉬었다가 우리 월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우리 악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방송을 했죠. 오늘 네, 오전부터 다들 3시간째 방송을 했는데 제가 러쉬를 1시간 하다가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30분씩 나눠서 앞에 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네, 제가 러쉬하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네, 악마님 30분 더 하시고 제가 2시간 30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방송을 할 거고요. 노래를 3곡 틀고 시작을 했어요. 바람난 이 선생님 내일부터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는 늘 뭐 내일부터 하는 거죠. 네, 가사가 아주 재밌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태풍의 곡과 에코노트의 신곡 네, 럭키미라는 곡까지 여러분들께 신나게 전해드리고 출발해봤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들어야겠죠. 커피 롱 카페의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라는 곡과 시메이저의 팝송 준비했습니다. 팝송이지만 팝송은 아닙니다.

재밌죠? 네. 하루 종일 노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좀 더 색다른 노래를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익숙한 노래들이 더 좋아요. 저도 여행을 즐겨 다니다 보니 여행을 다닐 때는 어떨 때는 신나는 댄스곡이 되게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용한 발라드가 좋을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도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시는 분보다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혹은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늘호수 방송국에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은 많이 듣는 노래를 많이 트니까 저라도 좀 색다른 노래를 틀어보면 어떨까. 물론 여러분들의 신청곡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 신청은 나 활짝 열려있을 때 많이 다녀가 주시고요. 노래 세 곡만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랑수의 It's OK라는 곡과 요새 이 AI 노래들이나 또 새로 앨범을 내시는 분들이 가수 이름이 정말 다양해서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구독 취소됐는데 왜? 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얌얌 사운드의 받아야 말해줘 까지 전해드리고 첫 번째 신청곡인 필사만님 사연을 들고 올게요.

자, 이렇게 제 선곡으로 30분을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필사모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태민님. 이제 2시간 뒤면 부산입니다. 현재 구미 지나고 있는 중이네요. 더위에 몸은 좀 힘들었어도 잘 즐겼다 생각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죠. 집에 가면 퍼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은 죽겠죠. 이게 휴가 갔다 오면 후유증이 날로 더해지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좀 나아져야 할 텐데요. 입춘도 지났는데. 그쵸? 입춘 지나도 더우니 어째요. 신청해 주신 곡 태댕의 걸, 진영 유성은의 I'm in love, 김수현의 드리밍

예, 새로 나온 신곡이라는데 가수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꽁치님 사연을 걸고 해봅니다.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로 약간씩 힘들어지려고 하는데 시원한 음료 많이 먹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이 안 좋으면 걷기 운동 갈 수도 있습니다. 걷다 쓰러져요. 참으세요. 요즘 밤에도 더워서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오늘도 방송 힘내시고요. 즐거운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하루에 하루만 더 세븐틴 그리고 제로 베이스 원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나가지 마요 꽁치님. 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 만들어 가자고요.

손에서 펜이 빠졌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어떻게 찾지?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긴 듯해요, 언니. 저도 아까 우리 예나님 방송할 때 잤어요. 자다가 앙쿠미님 전화 와서 깼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인 듯 합니다. 우리 집 베란다 쪽으로 해서 빛이 거실로 들어오니 해가 지고 있는 게 보여요. 낮에 덥지 않아요? 엄청 뜨거울 텐데. 저 그래서 그 베란다 쪽에, 베란다 쪽에 그 암막 커튼 쳐놨어요. 그게 확실히 쳐놓으니까 덜 뜨겁더라고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해서 쿠팡에서

암막 커튼 붙이는 걸 사갖고 쳐놓으니까 확실히 그 빛이 차단이니까 덜 뜨겁긴 해요. 그렇구나. 1층이라. 여긴 7층이라 죽어납니다. 너무 예쁘네요.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간 날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시면서 그래요.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래요. 한동근의 새벽에 걸려온 너의 정하는 전화는 저는 새벽에 누군가한테 전화가 와도 모릅니다. 왜? 수면 모드니까. 이석훈의 바보에게 바보가 양다일의 사랑해도 될까요? 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좋은 오늘을 마무리해보자고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빨래를 건조기에 넣으려고 가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딱 떨어지면서 액정이 반으로 쫙.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 오늘? 아, 진짜 되는 게 없네요. 나스럽게님 다녀가 주셨어요. 할 말은 많은데 저녁 시간대라 힘드실까봐 기만두고 잘 들어요. 힘내세요. 언제쯤에 우리 나스럽게님 할 말을 다

만들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인피니티의 왜 날, 블락비에 떠나지 마요, 아스트로의 성장통, 하이라이트의 아름답다 모두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내 곡 다 아주 듬뿍 다 틀어드릴게요.

다시 돌아오겠지 난 믿었지만 넌 자꾸

참 정신이가 없습니다. 핸드폰 요금이란다. 핸드폰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폴더는 못 쓰거든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잡고 있어서 이걸 접었다 폈다 하면 아마 접었다 폈다 하다가 접는 부위가 망가질 거예요. 그 정도로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폴더는 안 되고 갤럭시 S26 울트라로 살까 고민 중이에요. 내일 오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 아침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씻고 내일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매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 진짜 속상해. 그래서 조회 사연은 안 전하고 이러고 있죠. 꽃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살인적인 날씨 예요. 요새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너무 더워서 그러죠. 우리 꽃미남님 온열질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너무 더우니까 안 아픈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휴식 취하래요. 맞아요. 휴식을 취해야 돼. 너무 뜨거워서 안 아픈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인정할 수 없어요. 뭐야 인정할 수 없는 건 또.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셨는데 너무 뜨거울 때는 해를 좀 피해 있다가 어디 카페라도 좀 들어가 앉아있다 좀 몸이 식으면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네, 좀 쉬엄쉬엄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치즈의 국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 아연님 사연이 마지막이죠. 네, 제 시간 방송 마감상 컷은, 아유, 시아님 다녀가셨네. 네, 우리 아연님 사연입니다. 제 시간 신청은 마감했어요. 9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스타비님 앞으로,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세요. 야, 우리 장면이다. 장면이,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방송하고 나면 토, 일, 월, 쉽니다. 내 맘이지. 너무 좋아. 안 나타날 거야. 컴퓨터 다 꺼버려야지. 식사 잘 챙겨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저는 저녁은 패스하고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밤 9시 15분에 영화 오디세이 보러 가요. 기대가 됩니다. 3시간 상영이라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걱정이긴 한데, 들어갈 때 음료수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네,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밤 12시 넘어서 집에 올 듯요. 들어가기 전에 팝콘이랑 콜라도 사려 합니다. 콜라 지지. 안 돼요. 콜라 먹지 마. 기대가 돼요. 보고 나서 후기도 남길게요. 안 돼요. 남기지 말라고. 나도 봐야지. 왜 남기고 그래요. 후기 그런 거 남기. 그러니까 막 후기 남길 때 내용은 다 빼고, 네, 남기세요. 아셨죠? 그런 남은 하루도 시원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면이 하시면서. 아, 제가요. 아까 방송하기 전에 우리 시원님께서 그저께 제가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햄버거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 주소를 그냥 뒀다가 그 오늘 본인이 먹으려고 족발보쌈을 시켰는데 잘못해서 우리 집 주소로 주문했대요. 제가 막 웃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오늘은 핸드폰을 깨먹네요. 아, 사람이 진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신청하신 곡 리센느, 씨야, 태연의 만찬가까지 준비해드려요. 고마워요, 아연님.

깜빡 잊고 지나갈 뻔 우리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역자미님. 내일부터 30도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진짜요? 핸드폰 어플이 너무 많아갖고 지우다가 손 지문 다 없어지겠네. 봅시다. 일단 내일 소나기가 오네요. 내일 나가야 되는데 왜 나만 나가면 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최고 기온이 내일도 35도인데 어디 사는 거예요? 우리 시아님은 어디 살면 30도 이하죠? 그래요. 어디 좋은 데 사시나 봅니다. 꾸게 다시 숨 한번 쉬면 돼. 서동현의 직항 WSG 워너비의 어마어마해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합니다. 다음 방송 9시부터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거예요.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세요.

아는 형들이 그래 넌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대 우리 엄마도 그래 넌 어려서부터 집중을 못해 선생님도 그래 넌 꿈이 너무 크대

저와 함께할 시간 14분 남았습니다. 우리 스타비님 오셨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러브비 사운드의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곡이고요. 제이보의 망고빙수, 개똥의 미지근해진 맥주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들고 옵니다.

이어지는 방송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는 주말은 쉬고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날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더운데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달력은 분명 가을을 향해 한 장을 넘겼는데 창문을 열어보면 아직도 한여름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에 가을은 대체 언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래도 계절은 늘 자신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뜨겁더라도 아마도 시간이 좀 흐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날도 머지않겠죠. 조금만 더 힘을 내면서 하루빨리 시원한 가을이 우리 곁을 찾아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한으로서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으로스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9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데니스 프로젝트 우리 둘이, 비어네이퍼 잘자요 굿나잇, 원더걸스의 I Feel You 전해드렸습니다. 피자마님 안녕하세요. 길었던 7번 국도 종단 휴가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뻐근이지만 5일 동안 잘 즐기고 재충전했어요. 이젠 휴가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인데요. 피곤한 몸 샤워하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휴식 잘 취하고 오셨군요. 저는 글쎄요, 오늘 휴식이 좀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일 끝나고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라면 하나 먹고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뭐 방송하면서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곡하신 음악들과 함께 네, 아주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얼음조끼 아이스 쿨 냉방 주문했어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인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주문을 했습니다. 해외 직구라서 2주 뒤에나 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얼음조끼를 입으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이 더위가 견디기 힘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꽃미남님, 늦은 2주 뒤지만 그래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자정의 UNI, 비주의 썸머나이, 그리고 추화정, 신진, 선진, 박연, 나도 여자랍니다. 함께 해봤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종일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아들이가 오전 오후 잠 잘 주무시고 밥도 잘 드시고,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입에 분명 있는데 더 달라고 발로 쿵쿵 차고 우는 거 있죠? 어찌나 먹성이 좋고 어찌나 잘 먹는지, 거기다가 잘 놀고 최고예요. 즐거운 날 맞는 거겠죠?

있죠? 하셨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요. 옴므에 밥만 잘 먹더라. 강승윤 본능적으로 에티알랜드 사랑 사랑 사랑 함께 해봤습니다. 아, 그럼요. 아이 때는 잘 웃고 잘 놀고 잘 먹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따 그돌 되면서부터 엄청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요, 그돌 생일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이 엄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수가 없으면 야간 걷기 운동에 끌려갈 수도 있어서요. 아주 아주 아주 걱정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끌려가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입니다. 빨래 돌리는 것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뤘는데 내일 아니면 모레에는 반드시 빨래를 해야 합니다. 꽁지님, 저도요. 저도요. 아, 저 오늘 해야 될것 같아요. 빨래가 네,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엠스터맥스의 눈물,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식힌다, 파트 2. 에반의 머리와 심장이 싸우다.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곡들이네요. 꽁치님이 야간 걷기 운동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립니다.

벌써 졸립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시면서 나스럽게님 다녀가셨습니다. 아 이제 졸릴 때 됐죠. 저는 7시만 되면은 벌써 힘이 쭉 빠집니다. 네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체리블렛 무릎을 탁 치고 2PM의 핸즈업 시우민의 브랜뉴 나스럽게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롯데 그 통합 방송실이에요. 롯데 백화점, 롯데 아울렛 뭐 이런 데 다 통합으로 해서 아마도 한 62개 정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 노래가 잘 나오는지 또 어느 지점 볼륨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절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음향까지는 아직 조절을 못하고 안내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각각 지점들의 그런 음악들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서울역 지점 음악을 좀 많이 들었어요. 보통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는 그 우리나라 가요를 잘 안 틀고 팝을 많이 틀거든요. 그런데 서울역점에서는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방송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하나당 3명의 아나운서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으로 해서 그 62개 지점을요, 4명이서 통제를 합니다.

모두 상상 못할 거예요. 그 네 명이 실시간으로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기 방송했다가 저기 방송했다가 정말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막 혼이 막 빠질 정도로 정말 빠르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은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씩 쉬면서 네 놀면서 그렇게 오늘 근무를 했지만, 그래도 집에 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

만두피 노예님께서요, 스타베님 항상 마이링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나스님이 주셨던 곡이래요. 우디의 대충 입고 나와, 우즈의 난 너 없이, 우즈의 어떤 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2열, 7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아,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덥네요. 이게 밤 10시가 넘은 밤의 온도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아, 너무 덥습니다. 빨리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울수록 좀 더 차가운 것만 찾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물은 조금 미지근하게 드시고 그리고 또 잠도 편안하게 잘 주무셔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춥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적정한 온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스타비의 가요울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기 바라면서요. 전 이만 물러날게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울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루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고 오셨어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할 말이 날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된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오늘 나가서 머리를 좀 다듬고 왔어요. 그랬더니 좀 기분이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짧아진 머리에 또 마음이 싱숭생숭. 아, 괜히 잘랐나 싶기도 하고, 아, 자르고 나니까 개운하다 싶기도 하고, 그 퍼석퍼석한 머리를 보다가 짧아진 머리를 보니까 또 잘 잘랐다. 뭐 상한 머리 두면 뭐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예,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두 시간 동안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 하러 왔으니까요. 머리 금방 길어요. 늙어봐요. 아무튼 뭐 기분 좋은 시간 1시까지 달리고 달려볼까요? 예, 그리고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더위 드시지 마시고요. 옥수수 뒤집어 쓰고 있는데 더워요. 옥수수 빨리 벗어요. 예, 옥수수 벗은 모습 보고 싶어요. 자,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자, 출발합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첫 음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예 커버곡 그리고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이 가요방이라서 영어 노래 빼고 대중적인 가요는 예 가능합니다. 자 빨리빨리 출발할게요.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예. 아 맨날 샤방이라고 부르다가 수빈아 하려니까 되게 이상한 거 있죠. 신청한 곡 다섯 곡인데 네 곡 틀어주세요. 세 곡은 처음 듣는 곡입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진단명 온열질환. 휴식 취하고 있어요. 올여름 대단했다. 아직도 윽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진짜 외액소리 날만 하죠. 날씨가 많이 더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엄지척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밖에 나갔다가 언니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날씨 너무 장난 아니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헬멧 쓰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꽃미남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다 보면 또 좋은 날 있겠죠. 근데 빨리 8월이 지나가야 될 텐데 아직 멀었어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러블리 사운드의 블루 썸머 그리고 얌얌 사운드의 여름빛은 전해드렸고요. 보람 이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리고 주니엘의 푸른 엔딩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전할게요.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노래가 신나요. 날도 더운데 신나는 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님. 5일간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7번 국도 타고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다녀왔습니다. 몸은 피곤과 뼈근의 하모니인데 잠은 도리어 안 오네요. 감사히 잘 들으며 휴가의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아닌가요? 너무 피곤해도 얼마나 재밌게 잘 노셨길래 잠이 안 올 정도로. 근데 요즘 휴가를 반납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냥 어디 가면 그게 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덥다고 안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필사마님은 다녀오셨네요. 와, 재밌게 잘 다녀오셨어요? 예, 좋은 추억 만드셨길 바라겠고요. 떼댕이 부르는 너라서 좋아,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이 부르는 늦은 안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꽁치님, 아니 누나 안녕하세요. 새우탕 컵라면 끓여서 야식을 먹어야겠어요. 찐 계란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냉면 세트 사올까 생각도 했지만 너무 번거로워서 생략하고 그냥 새우탕 컵라면에 밥 말아 먹어야겠네요.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시며 재미나고 행복한 심야 시간 만들어 가세요 하시면서 예, 다녕하셨어요. 새우탕 저도 좋아해요. 국물이 좀 시원하죠. 새우탕 전 라면은 다 좋아하니까 전 점심때 비빔국수 해먹었어요. 혼자서 그 한 묶음이 한 3-4인분이었나? 몇 인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오랜만에 예 너무 맛있는 비빔국수를 먹은 것 같아요. 솔지의 한남동 밤길, 박혜원의 멈추지 말아요, 멈추지 마요, 알리의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꽁치님, 아 친구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을 꿨습니다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갔죠. 점심을 먹고 축구공을 차고 있죠? 축구를 하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교시에 깼는데 음악 수업이었어요. 선생님 이름은 나하니. 선생님이셨구나. 수업하려 책을 꺼내는데

다들 몽둥이를 꺼내는 게 이상했지 뭐예요. 그러더니 선도부 김부장 형이 저를 책상에 눕히더니 전교생에게 매질을 맞았습니다. 꿈자리가 이상해 신청곡 울립니다. 누울 자리가 중요하듯 신나는 음악과 슬픈 음악 신청드립니다. 아셨어요. 예, 돌콩님이 눈치가 빠르네요. 김부장님보다. 김부장님은 몽둥이를 꺼내서 그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분이에요. 전교생 앞에서 우리 돌콩님하고 같이 그 몽둥이를 권장을 맞을 분이지 때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뿌리는 분은 우리 행복하자 일님. 예, 물곤장 하면은 예 바로 물을 대령하는 우리 행복하자 일님 무서운 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예, 아무튼 눈치 빠르시네요. 예, 오늘 맞을 줄 알고 미리 이렇게 사연을 남기셨네요. 예, 그렇다고 안 맞는 거 아니죠. 지금도 열심히 맞고 계실 우리 돌콩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015B의 친구와 연인, 규현의 그렇지 않아, 신혜영의 웃으며, 예, 웃으며 곤장을 맞는 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작은 기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님. 오늘 입추였는데 날씨는 아직 한여름이네요. 오늘도 나님 방송 들으며 더위를 식혀볼까 합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하셨는데 어제가 입추죠. 근데 다음 주 금요일이 또 말복이에요. 아직 음력으로는 6월이라서 많이 덥죠. 8월 말? 9월 초까지는 그래도 덥지 않을까 싶어요. 음력으로는 아직 8월달이라고 해도 8월 말일이라고 해도 음력으로 7월달이라서 아직까지는 많이 더울 거예요. 아무튼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길 바라보면서 성시경이 제주도의 푸른 밤, 아이유의 밤편지, 그리고 김동률이 부르죠. 감사라는 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기정님, 예,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니 화딱지나요? 노래 신청해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화딱지 날 것 같아요. 폰이 싼 게 아니잖아요. 비싼 폰이 깨져서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폰만 보면서 진짜 아 어떡해 어떡해 막

이 속상한 걸 떠나서 저는 아, 막 우울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 흑장미님 화이팅! 예, 바람난 이 선생님이 부르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오드리 햇반의 네온사인 위로 조선 힙합이 부는 너나 제발 잘하세요. 이 곡들이 전부 저한테 저를 위한 노래인 것 같은? 왜 이렇게 찔리지? 아하! 뜨! 예, 더운 날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세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늘 응원합니다.

예, 섞어치개를 주신 우리 행복하자 1님. 오늘은 섞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빠른 곡? 댄스도 있고요. 오늘은 장르가 어느 장르인지 조금 애매해서 이리 말해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요. 더위는 드시지 마세요. 예, 섞어치개. 좋죠. 맛있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섞어치개가. 근데 진짜 섞었어요. FT 아일랜드에 오랜만에 듣는 천둥, 엠블랙의 모나리자, 소녀시대의 키싱 유. 예, 한번 섞어볼까요? 행복하자 1님. 예, 정전 됐대요, 대구에. 요즘 정전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뉴스 보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무서워하지 말아요.

따님 안녕하세요. 가슴에 별을 담고 있는 치킨입니다. 아, 그 별이 혹시 저 아닌가요? 저번 주 금요일에 신청곡 쓰다가 잠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공.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나니님이 있어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치킨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한 곡만 전해드리고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가 좀 긴 노래들이 있어서 권소영의 COC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저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또 만나요.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나니였습니다. 쇼덤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또다시 밤이 깊었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따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래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